0: 미국 인들이 교토와 전쟁의 표소 너희들도 빨리 가라.
1: 여기가 우리 집인데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?
2: 아, 걱정하지 마. 사람이나 하기 먹을 있어 것이다. 사람이 있어 집을 두시다.
1: 이거 받아요.
3: 괜찮아.
1: 받아주세요.
3: 괜찮아. 받아요. 받아요.